0: 자, 영우 형 한 말씀 하시죠. 노래 파트도 없는데.
1: 아, 뭐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2: 다음에 드디어 뭐 해줄 거야?
3: 안 할 거예요.
2: 알겠어.
4: 그러게.
0: 이걸 돌렸습니다.
4: 아, 그래.
0: 돌렸습니다.
4: 이름만 바꿔.

0: 님이랑 같이 신곡을 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훈 선배님이 하하 선배님도 같이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멋있는 무대를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Okay, and as for Haha, he did a duet with Kim Jang-un recently in their recently released song, so he was invited as well, and they showed a great performance on stage. Another cruncher, Grant Leslie 8138, is tuning in, saying hello from Canada. 캐나다에서도 팬분이 지금 hello. 듣고 계시네요. Oh, hello! Do stay tuned because we have a fun segment ready with Rolling Quartz today. All right, well, you also completed a tour in Europe in April. Which cities did you visit? 4월에는 유럽 투어도 하셨잖아요. 어떤 도시들을 가셨나요?
2: 저희 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1: France, the UK, England, Netherlands, Poland,
2: 독일, 뭐 이렇게 여러 okay. 나라들 다녀왔습니다.
1: Oh, okay. So that's a lot. And you went to different cities in those countries too. 그 네.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도시를 맞아요. 이제 도신 거죠. All right. So 투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궁금한데, what's the most memorable moment during that tour?
3: 아, 저는 그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앵콜곡으로 로맨티스트라는 곡을 하는데요. 제가 그 1절까지 제가 좀 연주를 안 해서 관객들을 이렇게 오래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1: Okay, so for their encore song, they usually do the romanticist. And for the first few minutes, because Adam doesn't play, she can see the audience for a while.
3: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멤버들이 연주를 할 때 관객들을 보고 있으면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Oh, and when she sees them and watches the members play, there are some audiences who cry.
3: 그 공연이 끝나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왜 우셨는지 그 이유를 또 적어 주셨더라고요.
1: Oh, and she received a letter very recently about why they cried. Why did they cry?
3: 그 롤링코츠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는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콘서트 막 기다려 주시고 처음부터 이제 저희랑 함께 공연을 했는데 이제 눈앞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감동 받으셨다고.
1: Wow, I'm really touched too. So the audience that cried, one of their fans, because Rolling Quartz, they did online concerts during the COVID-19 period, but now that they were able to see them live right in front of them physically, they were really touched. That is why they ended up crying. Oh, what a memorable moment for you. Yeah, definitely. All right. Well, through our Culture Crunch Instagram email, Instagram account, Taeyong's wifey actually sent in a question as well, saying, how do you choose which songs goes on the set list when you perform? 저희 Culture Crunch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Taeyong wifey님이 공연 세트리스트에 들어가는 곡은 어떻게 정하나요?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정하죠? How do you choose them?
4: 아, 저희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데 이제 각 공연마다 그 공연의 취지에 맞게 셋리스트를 뭐 커버곡을 넣는다던가 저희 곡을 더 많이 넣는다던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아, okay. So they choose the songs for the set list depending on the stage of the concert. What the concept is, what the purpose is. They could have more cover songs or more of their own songs depending on that particular concert. Okay, well, not just this year, but last year too, you performed across 34 major cities. Whoa, 34 in the US and Canada. Do you feel your growing popularity?
0: 올해뿐 아니라 작년에도 미국, 캐나다에 34개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어떻게 인기 좀 실감하시나요?
4: 그 저희가 항상 매년 투어마다 새로운 도시를 가고 점점 도시와 공연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1: Oh yeah. So every year the number of countries, cities they've performed in keeps increasing, and they have an increasing number of fans globally as well. So they feel really happy about that. Of course, you know, wow, 34, and the number just keeps going up. You know what? People say Rolling Quartz, though, isn't a growing band, but already a fully formed on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ve debuted?
5: 사람들이 롤링 쿼츠를 성장형 밴드가 아니라 완성형 밴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뷔한 지는 이제 어떻게 얼마나 된 거죠?
0: 저희 5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1: Okay, 그리고, 5 years and a half.
0: 그리고 저희는 전혀 저희가 완성형 밴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성장
2: 중.
1: Well, they don't believe they are a fully formed band yet. They're still a growing band. They're too humble. 겸손하시네요. All right. Well, 그럼 어떻게 한 팀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년 반이 되셨고, how did you become this one team?
4: 저랑 자영이랑 예술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같이 우리 밴드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기타 치는 현정이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1: Okay, all right. So Young은 and 자영 are actually high school friends from the arts high school, and they found 현정, and they always wanted to form a band when they became adults, and they found 현정, and that's how the little three band became. What about the other two members?
4: 그래서 현정이랑 셋이 로즈커츠로 결성을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희가 그 없는 파트를 구하는 걸 아시고 롤링걸스로 활동하던 아이리 아름 언니를 소개시켜줬습니다.
1: I see. And the three of them, 영은, 자영, and 현정 were the Rose Quartz. And their teacher introduced the other session members, 아이리 and 아름. And then they were the Rolling Girls. But together you became the Rolling Quartz.
4: Yes.
1: Okay, great. All right. Well, what are your characters, I wonder? Do you have any like roles for all of the members?
5: 이제 팀 내에서 각자 역할이나 뭔가 캐릭터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리액션 담당, 결정 담당 이런 게 있을까요?
6: 우리 그런 게 있나요?
4: 아니 그냥 각자 생각하는
6: 뭐가 있을까?
1: 본인의 캐릭터
2: 서로를 말해주면 어때요? 각자
4: 그런 난 내가 생각해요.
1: 그래요. Okay, okay. Young and has one for them.
2: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시죠.
4: 잠깐만 헷갈려.
1: She forgot.
4: 아 죄송해요. 그 한 사람 먼저 해주시면 생각해낼게요.
1: Okay, okay.
4: 아, 나 모르겠어.
0: 언니 무슨 담당인지 모르겠어?
6: 저 우울증 담당인 것 같습니다.
1: 뭐야?
6: 그런 게 뭐야? 어떤
1: no
6: 일을 해줬어?
1: You're always smiling.
6: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울증이 있는 멤버입니다.
1: Alright, so it's not something to laugh about, but you're so open about it. Okay, so ID is the only depressed member in the team. And what about the other people?
0: 저는 제가 유일하게 외향형이어가지고 좀 장난치는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1: 장구 담당이군요. Alright, so 자영 is the only extroverted member among the team members. So she is in charge of being funny and being that, I guess, goofy character. Okay. What about 현정?
2: 저는 멤버들이 혹시 뭐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 네, 로봇이에요.
1: 오케이. 현정 is the robot. She's the AI.
4: 로봇
7: 그게 왜 슬퍼?
2: 왜 그래요?
7: 그게
4: 많이 사람 인간화
7: 그게 왜 웃겨?
1: 오케이. So she's unable to empathize then. Why is that funny? She's always questioning without
2: 그게 뭔데?
1: emotion. Okay. Definitely the robot. 현정 the AI. Okay. What about you, Adam?
3: 저는 롤링컨츠에서 그 기억력이 제일 좋은 멤버인 것 같아요.
0: 근데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4: 아니에요.
2: 그래서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1: So Adam, you said you're in charge of the memory. You have good memory, but not so much these days. You know what? 홍백 Art Shop. 홍백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신다. 아름님은 공연에서 관객들과 아이 컨택 담당이다.
0: 여유가 제일 있나 봐요, 그러면.
1: Let's see. In charge of the eye contact with the audience during live performances. Oh, she has that, I guess, yeah.
5: 여유.
1: Okay, she feels free during the performances. All right, and we have Younghun left.
4: 기억이 났어요.
1: Okay, oh,
4: 저 계산 담당.
1: 계산.
4: 저 그 저 입출국 할 때 캐리어 무게 재서 짐 나누고 이거 메모해서 그리고 막 돈. 돈 선결제하고 생신선물 살 때 선결제하고 돈 나누고
1: 오케이 오케이
2: 귀신
1: 거의 총무네요 팀의
4: 네,
1: 총무
4: 계산할 네. 때
1: Alright, so Younghun is in charge of calculations and she's in charge of like organizing things, you know, when they go abroad they have to carry the carriers, right? She calculates the weight of the carriers and when they eat together she calculates the money, the bill for that as well. All right, and we have Asmol Burb saying, any spoilers for the upcoming U.S. tour? 한 청취자분께서 혹시 미국 투어에 대한 스포일러 하나만 짧게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7: 스포일러?
1: 네.
2: 스포일러는 자영 씨 담당이잖아요.
1: 자영 is in charge of spoilers. Okay.
7: 아마 그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4: 정확하게.
1: Yeah, when is it happening? The date, period, song?
8: 거기 공지 여름이랑 가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 Oh, can you please hold the mic, Taya?
8: 아니, 해외 중이야.
1: 아, 오케이, 오케이.
0: 아, 그냥 기간은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1: Ah, okay, okay. So the period, it's a little spoiler for you guys. It could be similar to last year, okay? So all the fans out there in the US, they'll be coming over in a pretty similar period compared to last year, this year, okay? All right, so I'm sure our crunchers and myself are desperately waiting for your live performance.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for us first today? 이제 크런처들 그리고 저도 롤링 쿼츠의 라이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오케이.
0: 저희가 Fearless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롤링 쿼츠 곡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기도 하고 되게 거침 없이 달려나가는 저희의 이제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선곡했습니다.
1: I see. So they will be performing for us Fearless. It has the highest views among all their songs and it really reflects their bold character as a band. Well, while we listen, before we listen to that and wait for them to prepare, we'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our program listening guide.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EFM 90.5, and in Gijang, Noksan, and Cheonggwa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YouTube. Just search Arirang Radio K-pop. Miss today's show? No worries. Catch the rerun every day at 2 a.m. KST. And here's something special. We've got weekend-only episodes every Saturday and Sunday at 11 a.m. KST exclusively on Arirang Radio. Got a message or a song request? Send it anytime through the Culture Crunch Send Messages board on arirangradio.com or email us at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We'd love to hear from you. Let's keep crunching! Today on Tune In Time, we're joined by the K-rock band Rolling Quartz, and they've prepared their first live performance for us. The first song is Fearless. It's the song with the most views among all their songs, and also it's the song that reflects their bold character as a group. Now, I'm really curious as to how this will sound live, and all these members are ready for this very performance. Now, are you crunchers ready as well? Well, get your rock spirit ready and send us lots and lots of comments during the live stage as well, okay? So enjoy with me. Here is Fearless.

0: Good night.
1: Good night. Wow, thank you so much for that performance. Guys, take a breath. Sit down. Oh. I will read out to you all the comments that we have just received while listening to your live performance. Now, Metalhead underscore Alice is saying, this guitar riff is so powerful. 기타 리프가 너무 힘차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Grant Leslie 8138 from Canada, I think was, says, Fearless was the first song I heard from Rolling Chords. I listened to it at least 10 times in a row. I haven't heard music that made me feel like that in a long time. Fell in love with them.
2: 10번 이상 쭉 들을 정도로 Fearless가 처음으로 Rolling Chords 노래 들었던 노래 중 하나라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 노래를 들으면서 wow.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1: Scruffy underscore 619 is saying amazing song. Amazing 하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Real underscore Slow is saying 가자! Let's go! Yeah! Stay tuned! Tigerish Eeyore is saying, so you're not coming anywhere near Nebraska again. Wishing you all the best on the tour anyway.
2: 네브라스카는 그럼 안 오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치만 투어 화이팅입니다.
3: 기회가 된다면 꼭 가겠습니다.
1: All right, if they have a chance, they will definitely visit Nebraska as well. And Aswell Burb is saying, I wish I was there singing and jumping. 아, 어,
2: 여기서 같이 노래하고 어, 완전 막 뛰고 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 love this rock spirit, 11 in the morning.
2: 이렇게 오전 시간에 락 스피릿을 끌어올리는 이 기분이란. 네, 새롭네요. 여러분이랑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고요.
1: All right, so moving on then. Do you usually have good chemistry with each other, I wonder?
2: 평소 멤버분들끼리 합이 좀 좋은 편인가요?
4: 어 사실 합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서로가 근데 이제 배려를 하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아직도 5년 6년째.
1: Oh, of course. So they're still being very considerate with each other. Their chemistry isn't always perfect, but they're still learning about each other, trying to make it better going forward. It's been like 5-6 years for them right now. Well, how do you decide what to eat together?
2: 식사 메뉴는 어떻게 고르세요? 다섯 분이잖아요.
3: 다 네, 달라요.
2: 다 다르죠.
5: 다수결.
4: 근데 좀 그 언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지 않나? 뭐 한식 먹고 어, 양식 먹고 뭐 이렇게 좀 한식파가 있고 아, 또 여기는 이제
5: 현지 음식파.
4: 현지 음식을 좋아하고.
1: Okay, interesting. So they have different tastes, all the members, but they take turns eating different foods. Some of them like Korean food, but Hyunjong, she actually likes trying local food. So they take turns having all these different foods. Well, you know what? We prepared a simple game for you to test your teamwork, okay? And it's titled Random Bibimbap Ingredients. So bibimbap, the traditional Korean dish, includes lots of different ingredients, right? So when I say 1, 2, 3, you have to shout out one ingredient each, and we'll see how your teamwork goes, okay? So
2: 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뭔가 좀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랜덤 비빔밥 재료 게임입니다. 재료 넣기인데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에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멤버분들이 재료 하나씩을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6: 네.
1: 좋습니다. 하나, 둘, 셋!
7: 구슬리!
2: 어? 다 달랐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현정님 뭐라고 하셨죠?
5: 저는 최고급 한우라고 했습니다.
1: 최고급 한우. A++++ Korean 네네네. beef.
5: 좋지. 밥이 만약에 없더라도 고기를 먹으면 되니까.
1: Okay. Even without the rice, you can just have the beef. Okay, what did 자영 say?
4: 저도 소고기라고 했어요.
1: 아, okay. So you said
5: 고기
1: beef.
4: 고기 자영이거든요.
5: 고기 두 배라 okay. 좋죠.
1: Twice the amount for meat. Okay, she's a meat lover, Chayoung. What did you say, Ivy?
3: 저는 고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오.
2: interesting.
1: 저도요.
2: Really?
1: 진짜?
2: 고사리. So Adam and Heidi said 고사리 brackets. Interesting. So you're like the veggie type? Meat lover and the veggie lovers?
3: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5: 저 다양이가 무조건 고기 할 것 같아서 야채 중에 인기 없는 거 하나 말했는데.
2: 통했네요, 두 분.
3: 저는 원래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얘기하려다가 왠지 고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야채로 했어요.
2: I see. So Heidi was actually going to say meat covered in chili paste, but she thought someone else would say the meat. So she said one vegetable that would be less, I guess, popular. Okay. What about you, Young? What did you say?
0: 저는 시금치.
2: Okay, spinach.
0: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걸 골랐어요.
2: 아무도 밥을 얘기를 안 했네요.
4: 이럴 수만 먹어야 돼.
5: 아니 이럴 때만 단합이 잘 되냐?
2: Only me.
0: 생각하는 게 똑같았어.
2: 오케이, okay, 밥 빠진 비빔밥이 됐어요.
0: 맛있겠다.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4: 내가 고기 먹어.
2: 아, 오케이. Well, yeah, I guess it could be delicious. 네. Rolling quartz type of 비빔밥. Rolling quartz의 비빔밥이 탄생했어요. All right, well, let's keep this energy going with our next segment, okay? It's called Guess Me. So before the show, we asked each of the members questions and collected their answers as well. I'll read the question and the other members, except for the person the answer belongs to, must shout their names and guess correctly. So 이 분위기를 이어서 나를 맞춰봐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멤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좀 모아봤어요. 문제를 내면 주인공을 제외한 멤버들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답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네, 네 이해되셨나요? 준비되셨을까요?
6: 네.
2: All right, so let's

0: vocalist Chaeyoung's question. Listen carefully, and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okay? Mm-hmm. 먼저 롤링쿼츠의 보컬 자영님의 문제부터 가볼게요. 잘 듣고 아시는 분은 본인 이름 외치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0: All right, so this question was sent to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by Chaeyoung's wifey again.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Chaeyoung's wifey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영님이 하루 동안 살아보고 싶은 만화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If Chaeyoung could switch lives with any cartoon character for one day, who would it be?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2: I don't know!
0: 잠깐만, 동시였는데? 다시, 하나, 둘, 셋!
2: 현정!
0: 현정님, 가보겠습니다.
3: 아, 네. 네. 저 그 주인공 이름은 모르고요. 네. 그 히어로 아카데미아 남자 주인공이요.
4: 하? 미도리아 이즈쿠? 초록머리?
3: 이름은 몰라요.
4: 초록머리?
0: Hero Academia's main character, the 네. male character. 네. What's his name?
3: Male character.
4: 초록머리 맞아?
3: 몰라요 이름은.
4: 아니 이름이 아니라 생김새를 알아야 내가 이름을 얘기해.
3: 아 주인공 여러 명이에요?
4: 하는 초록머리냐고.
0: How
3: 몰라요.
0: Do they look like?
3: 그냥 남자 주인공 한 명일 거
0: 왜죠?
3: 아니에요.
0: 왜죠 근데? Why?
3: 그 애니메이션을 여러 번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0: 오케이. So 현정 heard 자영 mention that anime a few times before. 네, 네. Okay, is that correct, 자영? 맞나요?
4: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아름.
0: 오케이, 아름.
1: 저는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은 한다의 여자 주인공 이름은 모릅니다.
0: 오케이.
4: 기타가와 마린.
1: 마린.
0: 기타가와 마린 맞나요?
4: 아 사실 두 개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답을 적은 거는 다른 거거든요.
0: 아, 다른
4: 근데
0: 거예요?
4: 기타가와 마린을 생각했었어요.
0: 아 하긴 했구나. 아, 근데 네. 답을 적은 거를 맞출 사람을 네. 한번 찾아보죠.
1: 연은.
0: 오케이 연은.
5: 달빛천사의 루나.
0: 아 내가 루나?
4: 그것도 제가 어제 생각했는데
0: very close.
4: 근데 그분도 직업이 이제 가수니까 가수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까 하고서 다른 걸로 적었습니다.
0: 힘들어.
4: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0: Okay, so who wants to go next?
6: 저요.
0: Okay, 아이리.
6: 세일러문.
0: Correct?
4: 맞아요.
6: 예!
0: Correct, 아이리.
6: 예, 맞췄다.
0: Earns a point for that.
4: 세 명이 얘기한 걸 다 생각하고
0: 그러게요.
4: 고심했어요.
0: 그리고 세일러문을 쓰셨군요.
6: 네, 100% 세일러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0: 와우, 세일러 why? 왜 확신하신 거죠?
6: 자영이가 세일러문을 진짜 좋아해요.
0: 그렇구나.
6: 그거를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0: Aw, you guys are really close. So Chaeyoung really loves Sailor Moon. So that is why Aidy thought Sailor Moon, for sure. Okay. Well, Chaeyoung, do you usually watch a lot of animes? 평소에도 좀 애니메이션 즐겨보시나요, 자영님?
4: 네, 많이 봅니다.
0: Okay. Like Sailor Moon, 최근에 뭐 재밌게 본 게 있어요?
4: 저는 지금 아직 애니 제작은 안 됐는데
0: 만화
4: 카구라바치라는
0: okay.
4: 소년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0: So 자영 has been recently 네. watching
4: 소년 만화를 좋아해요.
0: I see. 카구라바치. Okay, like this teen sort of cartoon comic. She loves them. It hasn't been turned into an animation yet, but I guess it's a recommendation. All right, well, next up is guitarist Irie's question.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for this one. 이제 다음은 기타리스트 아이린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 이름을 외치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아이린님이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뭘까요? What does Irie do when she's in a good mood? Who knows the answer?
5: 영은.
0: 영은.
5: 맥주 마시기.
0: 맥주 마시기. Drinking beer. Irie, is that correct?
5: 아니야.
6: 어떻게 바로 맞힐 수가 있죠?
5: 언니가 제일 잘 맞힌 거니까
3: 있었을 거야.
4: 아니, 나는 그게 기분이 좋아지려고 마신다고 생각했어.
5: 아니, 언니는 기분이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언니는 맥주를 좋아해.
6: 나를 이렇게 잘 알다니.
0: Alright, so Yeongeun said, Irie, whenever she's happy, sad, she likes to drink beer. So when she's happy, she would drink beer as well. But Chaeyoung thought she would drink beer too. Become happy, but that was correct.
1: Yeah.
0: A point for Yeongeun and 1 point for Aidy as well. Okay, well, Aidy, what do you do? I guess when you're in a bad mood, not in a good mood.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뭘 하시나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맥주를 또 드시겠네요.
1: 네.

0: 맞아요. 저는 맥주를 마십니다.
1: Okay, so when she's in not such a good mood, she would still be drinking beer.
0: 가끔 소주.
1: Okay, and sometimes soju as well. All right, well, moving on. Next is a question about guitarist 현정. 이제 다음으로 기타리스트 현정님의 문제입니다. 현정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What's 아름. 현정's way of relieving stress? Okay, 아름.
2: 달리기.
1: 달리기, running. Is that correct?
3: 땡입니다.
1: 땡.
0: 영은.
1: Wrong. 영은.
0: 게임하기.
1: 게임하기, playing the games.
3: 땡입니다.
1: 땡! No, it's not correct. Who wants to go next?
4: 그게 아니란 말이요?
3: 어, 그럴 때도 있는데 uh-huh. 최근 걸로 적었습니다.
1: Okay, so she does sometimes enjoy playing games.
3: 번갈아가면서.
2: 달콤한 디저트 먹기.
1: Eating sweet stuff?
3: 흔들린다.
1: Sweet desserts? What did you
3: 어,
1: write?
3: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답으로 쳐 말어.
2: 디저트 중에 하나구나.
0: 먹는 거구나.
3: 네, 먹는 거 정답입니다.
1: 먹는
3: 네,
1: 거.
3: 먹는
1: okay,
3: 거예요.
1: Correct. So eating. Eating would be the answer. Okay, so why did you think sweet desserts, 달콤한 디저트 자주 드시나 봐요? 왜 어, 그렇게 얘기하셨죠?
3: 네, 현정이가 어. 되게 좋아해서.
1: Oh, okay. So you like sweet stuff.
3: 어, 네, 그 최근에는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게 되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계속 있고 살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Okay, so she often gets stressed and she wants to eat to relieve that stress. 어떤 일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3: 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약간 방송에 나가기는...
1: Okay. All right, all right.
3: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 Okay, personal matters. We'll move on. Another
3: 죄송합니다.
1: Point for Adam. Moving on. Next is bassist Adam's question now. Okay, so Adam 님의 피어싱 개수는 몇 개일까요? How many piercings does Adam have? Who knows the answer?
3: 최현정.
1: 현정?
3: 11개.
1: 11개. 11. Is that correct?
2: 땡입니다.
1: 땡. 자영.
4: 12개.
1: 12.
2: 아니 이러면 마지막 살을 맞추는 게 아니야.
0: 양은
2: 어, 땡입니다.
0: 땡. 나는 진짜 내가 준비한 게
1: wrong.
0: 있어.
1: 오케이 오케이.
0: 14개.
2: 아
1: 14. Wrong.
0: 아이리.
3: 13개.
1: 13개. 13.
2: 땡입니다.
1: Wrong.
0: 아이리. 16개.
1: 16개. 16. Wrong. Who knows the answer?
2: 오늘 착용한 거 개수만 썼습니다.
0: 아 뭐야 그게. 아니에요.
4: 아니 언니가 뚫은 걸 얘기하는 거지.
1: How many piercings do you have overall? Not just the ones right now.
2: 아 그래? 난 그거 상상 오케이 오케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1: 안 나왔어 안 나왔어. No answer yet. 현정?
3: 18개.
1: 18.
2: 아, 땡입니다.
1: Wrong.
4: 자영.
1: 자영.
4: 15개.
1: 15.
2: 어, 땡입니다.
1: Wrong. What?
0: 아이리, 8개.
5: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귀만 해도 8개가 넘어.
1: You know what? Just tell us the answer. 답변.
2: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더 높게 불러봐.
1: 더 높게.
0: 영은? 2개.
1: 22.
2: 땡입니다.
3: 최현정. 20개.
1: 20.
2: 땡입니다.
1: You know what, Adam? 그냥 뭐야, 답 말해주세요, 제발. 아름님 답을 얘기해주세요.
0: 답을 공개해
2: 지금 말하는 것보다 높게 말해봐.
1: 더 높게.
0: 26.
2: 어, 땡입니다.
4: 우리가 보는 거 말고
2: 내가 그러니까 다 안 끼고 다녀서
4: 배꼽이랑 더 있단 말이야?
2: 다 안 끼고 다녀서
1: More than 26. Just tell me the answer, Adam. What is the answer? 답이 뭔가요?
2: 24개.
1: It was 24. 아, so no one gets a point for that. Okay, all right. 네, 지금 아이리 gets a point, Adam gets a point, 현정 gets a point. Okay. That was really hard. But let's move on to the last person, 영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러머 영은님의 질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은님만의 숨겨진 재능이 있다면요. What's a secret talent that would surprise us? Who knows the answer?
3: 최현정.
1: 현정.
3: 수학 귀신. 수학 잘해요, 영은이.
1: She's good at math. Is that correct?
0: No.
1: No, not correct. Who knows the answer?
4: 숨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 It's a secret. How would they know?
0: 맞지만 no. 아이리.
1: 아이리.
0: 피아노 치기.
1: Playing the piano.
4: 그것도
1: no.
4: 그
1: 자영
0: 요즘 요즘
4: 영은이도 모른다
0: 아니야
1: 찾아냈어
3: 최현정
1: 현정
3: 손재주 좋기
0: no 그 요즘 요즘
4: 힌트 줘봐 힌트
1: 어 think about the recent times
3: 최현정 원하는 가차 뽑기
0: oh no
5: 원하는 가짜 못 뽑아요, 저.
1: Getting the 가짜 job that she wants. Okay, 현정.
3: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잘해.
4: Rock, paper, scissors. 잘해.
5: 아, 가위바위보 잘하긴 하는데, 어, 그러게. 그것도 있네.
1: 여러분, 이쯤이면 아, 모른다고 아니야. 봐야 될 것 같아요.
5: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1: 답이 뭔가요, 영은님?
5: 아, 저는 요즘 제가 외장하드를, 제가 기억력.
1: 오.
5: 제가 멤버들이 나 이때 뭐 입었지? 하면은 저희가 다 기억해요. 너 이때 맞아. 뭐 입었잖아.
1: 오케이.
5: 너 이때 뭐 입었잖아. 이러고 이, 내가 나 약간 현정이는 내가 뭐래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어. 제가 다 말해줘요.
3: 제가 모를 때 영은아 나 그때 뭐 입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1: Okay, so Young is in charge of the memory of the other members. If they don't remember something like what they wore, Young은 would answer for him. So I guess Adam's memory went to Young은. 아름님의 메모리가
0: 아,
1: 이제 Young은 입으로
0: 갔나
4: 보네요.
1: 얘기를 안 했는데. 오케이. So it's not quite a secret. 비밀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들 알고 있었던 그런 재능이군요. Alright, well, that was the 아 나를 맞춰봐 game. Guess who or guess me. And the points are Adam, you earned 1 point.
2: Yeah.
1: 아름님 한 포인트, 아이리님 한 포인트, 다음에 현정님 1 포인트죠. 아 속죠. 아 영원님. 어 1점씩. 했네요. 어, 이긴 분이 지금 우리 어, 엔딩 요정 하긴 했는데 세 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풀샷으로 네,
2: 동생들한테 넘기겠습니다.
5: 아니, 저희 다섯 명 다 잡아주세요.
1: Alright, a full shot. You know what?
5: Yeah. So that
1: we want to see it quickly. So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이제 두 번째 라이브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4: 이번 또 나야? 알겠어, 오케이. 어, 저희가 롤 더 다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롤 더 다이스는 이번에 어, 크록티칼의 시연 언니와 함께 콜라보를 했던 곡인데 이제 CD에는 이제 제 버전, 솔로 버전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1: Okay, so this is a roll the dice and the solo version is also included for Chaeyoung in this song as well.
4: 그래서 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 All right, and this is that very version. Let's take a listen to it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All right, this is Tune In Time, and joining us is a K-rock band, Rolling Quartz, and they'll be performing for us Roll the Dice. We have crunchers tuning in, Real Zillow saying, oh, yay, excited. It seems like they're ready. 준비되셨나요?
6: 네.
1: All right, let's enjoy it together.

0: 저희 하트어택은 처음 와주셨고요.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라디오도 오늘 두 번째시라고요.
1: 네, 맞아요.
0: 어떠세요, 기분이?
2: 너무 떨려요.
0: 정말요? 네. 왜 저희 전혀 떠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친구들이랑 한다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이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It is their second time on radio today, so they were mentioning that they were a little nervous, but I'm sure we're going to be having a great time. But basics first, can you explain to us what your team name means? 일단 기본적으로 오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오모는 일단 다양한 사랑의 감정을 주제로 전하려고 하고 있는 팀이고요.
0: 네.
1: 오모는 이제 Optimistic Music Only라고 낙관적인 그런 즐거운 음악만을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오, 그래서 O-M-O 해서 오모라고 읽으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0: Oh, wow. Okay, so they say that they try to make music involving and revolving around the different types of emotions of love. And OMO is O-M-O, and it stands for Optimistic Music Only. So just like the name is saying, they are trying to make optimistic music only. But it's really cute because the band kind of looks like a character's face. 근데 적으신 게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라서 뭔가 얼굴 같기도 하고요.
1: 맞아요. 노린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정말 이모티콘처럼. Yeah, so they said that they were aware of it when they were making the name. So if you guys look at our screen right now on the bottom, you can see we wrote band OMO. So it says O in capital, M in smaller case, and then another O. So it does kind of look like an emoticon that you would use when you're texting. You kind of told us that you work on songs revolving around the emotions of love. But if you were to explain more about genre, what would it be? 그럼 OMO는 어떤 장르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저희는 그래도 좀 락 밴드, 좀 밴드 사운드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한국보다는
0: 네.
3: J-pop 사운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Interesting. A rock band that is a little closer to Japanese pop more than K-pop. Oh, I feel like a lot of our listeners would be interested in listening to what their sound is. But don't you guys worry, we'll be getting it very, very soon. But before that, we did kind of talk about positions, so let's talk about it again. 포지션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은님이 이제 건반, 네. 피아노, 그리고 작곡, 네. 같이 하시고 서현님이 보컬,
1: 네.
0: 그리고 작곡 같이 하시는 작사, 작곡 둘 다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3: 아니요, 작사는 이제 서현이가 주로 하고 있어요. 네.
0: 그러면 편곡과 작곡은?
3: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0: Okay, so Jian is in charge of the keys and they also compose together, but the lyrics is usually written by Soyeon, and Soyeon is the vocalist of OMO. Everybody's saying, welcome OMO, hello OMO, sounds very nice. I love optimistic things. 나도 낙관적인 거 너무, 낙천적인 거 너무 좋아한다. Mika says, I'm curious about OMO's music. OMO 음악 빨리 듣고 싶다. 너무 기대된다. 지금 벌써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다들 기다리세요. Just a little bit more, guys. Wait a little bit, tad more. You guys have covered a lot of animation soundtracks. I'm assuming you guys are big fans. 애니메이션 OST 커버 엄청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팬이신 거죠?
2: 네, 너무 좋아해요.
0: 애니메이션 팬이시구나. 어떤 애니메이션 그럼 최근에는 보셨어요?
3: 저는 사카모토 데이즈를 조금 밥 먹으면서
0: 네, 사카모토
3: 데이즈
0: 네. Okay, 사카모토 데이즈 is something 네. she's been watching while eating recently. 서연님은요?
1: 저는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네. 다 봤는데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라는
0: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1: 네.
0: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 그것은요, 마법소녀물인데요.
0: 네.
1: 힐링을 가장한 다크판타지인데 힐링, 저는 힐링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힐링 돼요.
0: Okay, so this is the one that Soyeon watched. It's called Puella Magi Madoka Magica. And it is kind of like a dark fantasy, but she says that it was really healing for her. I feel like if you guys want more recommendations, you guys just can ask in the comments and they'll give you guys a lot of animations. 저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그럼?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추천을 해보자면?
3: 좀 그래도
0: 네.
3: 애니메이션도 장르가 있으니까
0: 저는
3: 러브를 좋아하시는지
0: 러브 너무 싫어하고요. 저는 무서운 거 좋아해요.
1: 무서운 거요?
0: 네.
1: 무서운 거면 진격의 거울?
0: A Attack on Titan인가요? 그게 진격의 거인. Okay, I was like, can you guys give me a recommendation? And they're like, oh, if you like scary stuff, you would really like Attack

0: Titans. Okay, so I feel like we might be talking a lot of animation and kind of something related to films and movies artistically today. But talking about animations, you guys did a remake of a very famous animation soundtrack. We just listened to the song before coming into our open heart segment today. It was from 달려라 하니, and they did another movie sequel after 40 years, so commemorating 40 years. And this is like a traditional kind of Korean animation that was really famous. How did you guys get to work on this project? 저희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달려라 하니 주제곡 리메이크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게 된 건가요?
1: 이제 같은 회사의 그 현성 감독님이 네. 달려라 하니에서 음악 감독을 맡으신 감독님이 이제 같이 계세요. 근데 그 네. 감독님께서 너무 좋은 기회에 너네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 한번 리메이크 해볼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0: 기분이 어떠셨어요?
1: 너무 사실 영광스럽죠. 네. 그리고 또 이선희 선배님이라고 제가 감히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이 한국 음악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의 노래를 저희가 리메이크한 거여서 사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효녀가 된 것 같았어요.
0: 그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네. 아는 맞아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맞아요. Okay, so they got the chance because there was a producer that they work with together that was in charge of the music directions of this new film. And they were like, you know what? You guys really like animation, so how about you guys sing this one? And they were so honored because the original song is by artist 이선희, legendary artist, by the way. And so they just felt like they were kind of becoming nice children to their parents as well because this animation is so famous and it goes way up to our parents' generation as well. Let's talk about your recent release as well. Congratulations, you guys released a new song. 며칠 전에 신곡 발매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1: 감사합니다.
0: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1: 이번 레벨러는요,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쓴 곡이에요. 네. 이제 지고의 선, 극도의 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쓴 곡이었는데 저희가 항상 좀 밝은 진취적임을 보여줬다면 네. 이번에는 우리 좀 어두워도 괜찮은 노래를 써보자. 어두운 거를 굳이 이겨내려는 곡이 아니라 네. 어두움을 받아들이는 곡을 써보자 하고 네. 한번 써보게 된 곡이었습니다.
0: 그리고 제목이 Rebel plus Er, 그러니까 Rebele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서현님 아이디어였나요?
1: 이거는 사실 여러 명의 아이디어에 네. 제가 그러면 이하를 붙여서 저희 없는 말을 한번 있는 것처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네. 됐어요.
0: Okay, and you guys did prepare a live. 그리고 오늘 이 곡 라이브로 준비해 주신 거죠?
1: 네.
0: 그럼 지윤님 오늘 키보드도 라이브로 네. 쳐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 라이브 준비 한번 해주시면요. 제가 신곡 한번 설명 열심히 영어로 해볼게요. We are going to be getting a live of their new song that they released called Rebeler, but this is Rebel plus ER, so it's Rebeler. And she says that she tried to think about how being dark isn't always bad. They always try to talk about overcoming fear, overcoming darkness and shadows, but this time they kind of wanted to focus on how it's all right to sometimes be in the mood, to sometimes be a little darker. And Rebeler is made from many ideas that a lot of opinions got together with, and then she thought, let's make a name that doesn't exist. So that's why they added the ER to Rebel, so they are Rebelers in the song. We are gonna go listen to the live. 준비되셨을까요?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And we are also going to be having a keyboard live in the studio as well. It's been a while since we had an instrument live, so I hope you guys are just as excited as I am. Let's see. Mika says they look so young. Did you watch the animation, Hani? 달려라 하니 보긴 했냐고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하시는데 보셨나요?
1: 보긴 했는데 그 제 기억에는 엄청 어렸을 때 네. TV에서 심야 방송으로 스머프, 둘리, 한이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0: 그 시절 만화로. 네. Okay, she did. 서연 says she did watch it, but it was a long time ago, and it was kind of like the midnight series of older animations. So she did watch it. 저희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Alrighty, then let's go listen to the live version of Rebeler by Omo.

0: Wow,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저희 청취자분들 반응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박수 이모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Sukasa says the piano is crazy. 피아노 미쳤다. Mika's so unique voice. 보컬 너무 유니크하다. Ricky says they nailed the retro anime feel perfectly. 그 시절 애니메이션 느낌 너무 잘 나온 것 같다. Power vocals, loving the vibe. Amazing duo. Piano is perfect. Funky rock and more. These ladies are amazing. 정말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Mika says, now I understand they said it's more like J-pop. 아, J-pop과 가깝다고 한 게 직접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하시는데요. Sukasa says, 와, CD를 먹었나요? 너무 좋아요. Ooh, Did you eat the CD? AJN says, 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It really feels like I can overcome everything. Geek Diggy says, I didn't know I needed cuteness in my day. I'm so happy. 나 오늘 귀여운 거 필요한 줄 몰랐는데 너무 행복하다. Clap, clap, clap, bravo. Our listeners are loving it.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너무 놀란 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명히 인터뷰를 지금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는데 노래하자마자 너무 파워풀하게 바뀌셔서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Let's talk more about this song. Are there people you would like to specifically recommend this song to? 이 곡은 어떤 분들에게 특히나 더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1: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게 예전에 잠깐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네. 제일 힘들었던 말이 힘내였어요. 사실 이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해주는 말인 건 아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지금 최선을 다해 힘내고 있는데 어떻게 더 힘내라는 거지? 이런 생각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사실 그 시절에 저 같은 분들한테 힘 안 내도 되고 그냥 너의 약간 악함, 너의 힘듦을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여야 이제 선이라는 게 또 생기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말해주고 네. 싶었습니다.
0: Okay, so Sayan says that she remembers that she once had some blue days herself, and whenever people told her, like, you got this, or, like, you can do it, she kind of felt like it didn't help her or comfort her as much, because in her perspective, she was already trying hard, and she was already trying her best. So she wants to recommend this to people that are going through the similar blue, telling them that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try harder. It's okay if you just acknowledge your blueness, your sorrowness, because one day, these feelings and these powers will turn into a more optimistic sort of power.
2: 지은님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3: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힘든 사람들이 이 네. 노래를 듣고 더 그 노래로 얻는 위안이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거를 네. 좀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0: Jin says to, you know, similarly, she wants to recommend it to those that are going through hardships as well, because there's definitely a comfort you gain only from music and arts. So she's hoping that it would touch their minds as well. Let's go look at a comment. I'm going to read a comment from one of your live clips. They talk about your lyrics and then they say, you really make me think a lot. Thank you so much. It's a great song. And the lyric goes like, such coincidences become fate trapped in a world destined to be discarded, blaming my poor mentality as I become nothing than a wrong answer.
2: 라이브 클립에 달린 댓글이 좀 인상 깊은데요. 그깟 우연 따윈 운명이 되어 끝내 버려질 세상에 갇혀 오답이 되어 버려질 나의 애꿎은 정신력을 탓해. 이거는 서연님이 직접 쓰신 가사죠?
1: 네, 맞아요.
2: 어떻게 나온 가사인가요?
1: 이게 그... 이제 악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2: 네.
1: 근데 이게 힘들 때 계속 자기를 자책하게 된단 말이죠.
2: 네.
1: 근데 이제 자책할 때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거 그냥 너 정신력 문제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저는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2: 네네.
1: 잘못했다고 봐요. 세심발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남들이 정신력을 탓하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딛고 일어나라 이런 느낌입니다.
2: 지은님은 서연님이 쓴 가사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번 곡? 뭔가 스토리가 있나요? 두 분만 아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3: 진짜 솔직히
2: 네
3: 저는 어려웠어요.
2: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3: 네, 생각을 하게 만든. 이제 보고서는 옆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쓴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 가사를 딱 보고서는 이제 예.
2: 그렇구나.
3: 아, 듣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죠.
2: 직접 해설을 해주셨네요, 서연님. 네. Okay, Soyeon says that she wrote the lyrics thinking about all the people that blame your mentality. Sometimes people aren't supposed to do this, but they do blame you and how weak you are. But she says that she thinks that is wrong, and that's why she wrote this lyric. And I asked Jin,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lyrics after you first read them? And she says to be super honest, it was a little hard for me to understand, but Soyeon kind of interpreted it for her and she was explaining what it meant, so that's why she realized later what it all meant. What is your favorite part from this song, each of you guys members? 그럼 각자 이번 신곡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1: 저는 이 노래가 사실 처음에는 네. 1절에서는 너를 탓해지만 2절에선 사실 나를 탓해란 말이죠.
2: 네.
1: 그 가사의 대비가 좋은 것 같아요. 너의 정신력을 탓해 이렇게 남들이 하는 말이 사실 나의 정신력을 탓해.
2: Okay, so she says that there's a difference in the lyrics in verse 1 and verse 2. In verse 1, it says, blame your mentality, and then it changes into blame my mentality in verse 2. So she kind of really likes the contrast. 지은님은요?
3: 저는 후주가 제일 좋아요. 마지막 아우트로.
2: 네.
3: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서연이가 막 애드립을 해요. 막 네. 하면서 막 엄청 크게 막 격정적으로 애드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인스트도 좀 더 화려해지고 하면서 좀 더 그 감정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곡에 있어서.
2: Okay, Jin really enjoys the outro because obviously there is the ad-libs by Soyeon, but it's kind of all going to a climax and they're all getting a little dynamic and it feels like they're all in the moment enjoying it, so she really likes the outro. We talked about animations a little bit, but I guess you guys really like watching and reading a lot of things because I heard that you guys are movie and book fans as well. Could you tell us what you were watching or reading recently? 애니메이션도 그런데 영화, 책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쯤 돼서 제가 그냥 궁금해지는 건데 두 분은 집순이이신가요?
3: 네.
2: 대답부터가 되게 집순이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영화나 책 최근에 읽으신 거 보신 것도 좀 알려주세요.
3: 저는 홍학의 자리를 읽었는데요. 아시나요?
2: 혹시 끝까지 네. 스포일러 안 당하고 읽으셨나요?
3: 네, 다행히. 다행히 스포일러 안 당하고 읽어서 마지막, 왜냐면 서연이가 추천해줘가지고 읽었거든요. 네. 책 빌려줘서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읽고 나자마자 이제 서연이한테 이거 뭐냐. 야, 이거 마지막이 진짜.
2: 그렇죠. Okay, so Jiyun read the book 홍학의 자리, which is by author 정혜연, and it is a thriller novel that is very famous for having a plot twist. Don't search it up, guys, if you want to read it. It's only out in Korean yet, but Soyeon recommended it to her, and Bart lent her the book. She read it and then texted Soyeon right away saying, "What is going on? What is this?" 서연님은요?
1: 저는 최근에 푸른세계라는 네.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죽음을 다룬 책이에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책 읽다가 울었어요.
2: 네. 소설인가요?
1: 네, 너무 슬펐어요.
2: Okay. So she says that she read a book called 푸른세계, which basically means like a green world, refreshed world, and it is about death. And she says that it's been a long while, but she actually cried reading this novel, so it was meaningful for her. Do you guys have songs you wrote related to or inspired by books or movies? 그럼 책이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도 있으신가요?
1: 사실 그 레블러도 네. 이 주제를 갖고 있긴 했지만 이 주제와 함께 제가 데미안을 네. 정말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데미안이랑 약간 이렇게 같이 요소들을 좀 합쳐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2: 네.
1: 사실 데미안을 읽고 쓴 노래기도 해요.
2: 그러면 그걸 읽고 좀 들으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1: 네.
2: Okay, so she says that, for instance,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hich was Reveler, she was inspired by the classic Damien by Hesse, and she says that, of course, she did have the main plot or the theme of the lyrics she wanted to write about, but she did gain inspiration from that classic. Do you guys have a favorite movie then? 그럼 두 분 인생 영화도 이쯤 되면 궁금하거든요. 책 얘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얘기도 했으니까 영화도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 근데 영화.
3: 근데 네. 애니메이션 영화도 영화로 쳐주나요?
2: 그럼요.
1: 당연한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3: 아, 아 그럼 제 인생 애니메이션 영화 두 개 너무나 유명한 거죠 사실.
2: 네.
3: 센과 치히로랑 하울의 움직임 이 두 개를 오. 너무 좋아해요. 네. 지브리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2: You're 그래서. A huge Ghibli fan. 오케이 okay.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3: 그래도
2: 네
3: 센과 치히로로 갈게요.
2: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3: 너무 어릴 근데 약간 추억의 영화 같은 느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어릴 때 봐가지고
2: okay, okay.
3: 그때 향수.
2: Okay, she is reminiscent of when she first watched these Ghibli movies like Spirited Away, and Howl's Moving Castle. So that is something she would choose. 서연님은요?
1: 정말 놀랍게도
2: 네.
1: 어, 저도 두 개인데
2: 네.
1: 하나가 위대한 개츠비랑
2: 네.
1: 하나가 놀랍게도 센과 치히로 명이에요.
2: No way.
3: 나도 몰랐어.
2: Surprisingly, it's Spirited Away and The Great Gatsby, which kind of seem like very different films. 개츠비랑 센과 치히로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1: 아, 다르긴 한데요.
2: 네.
1: 이게 둘 다 근데 이유를 들으면 납득하실 수도 있어요.
2: 오케이, 뭔데요?
1: 위대한 개츠비도 사실 전 책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 네.
1: 거기서 경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룬 걸로 예시를 위대한 개츠비로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2: 오, 네.
1: 근데 이 영화가 일단 색감도 너무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은데 그 이 주인공들이 좋아하고 경탄하는 대상이 과연 진짜 사람 그대로가 맞나?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뭐 돈이나 지위에 대한 경탄일까?
2: 네.
1: 그런 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불렸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2: 네.
1: 다루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았고
2: 네.
1: 센과 치히로도 사실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았던 건데 센과 치히로는 이름을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살잖아요.
2: 네.
1: 근데 그 이름을 잊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가족도 찾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2: 네.
1: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잊지 말아라 자기를.
2: 네. 네. 잊으면 안 된다.
1: 네.
2: 어, 그러면 서연님, 지윤님의 본분은 뭘까요? 뭔가 저희 오늘 독서마이마이한 기분인데 저도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희 본분 무엇인가요, 서연님?
1: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본분을 계속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편인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2: 네.
1: 내가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2: 네.
1: 행복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필수 요건이 뭘지를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자유로움과
2: 네.
1: 안정감, 사랑 이건 것 같아요. 저한테는.
2: 오케이.
1: 네.
2: 지은님
1: 있나?
3: 저는 살면서 본분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2: 저도 없긴 한데 저희 이왕 오늘 문학 쪽으로 가는 거.
3: 아 본분. 어 저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란
2: okay.
3: 감정.
2: Okay, Soyeon was explaining why she really loved the two movies. But firstly, Gatsby, she read a book talking about human emotions. It wasn't like an original of Gatsby, but it was a Korean book. And it was talking about emotions of in awe or wonderment. And it was talking about Gatsby as an example of is really... the emotion we feel against Gatsby, the wonderment, true? Does it really mean what we say? Like, are we really in awe? Because we're really not thinking about what happens behind the scenes and how he became so rich. So it made her think a lot. And Spirited Away as well, it was something that made her think a lot. And she realized that as long as you don't forget why you're here and why you exist, then you always find a way out. And I was being kind of funny. I was like, okay, then why do we all exist? And Soyeon was saying she thinks that being free and secure is really important to her. And Soyeon was saying, because we're all human, maybe lo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kay, before we get too philosophical, let's go into a song break. 너무 철학적으로 가기 전에 저희 라이브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다음은 30일이라는 곡인데요.
2: 네.
1: 이 30일도 되게 일상에서 살짝의 판타지함을 섞은 곡이에요.
2: 네.
1: 이것도 영화를 보고 저희가 쓴 곡이었는데요. 그,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2: 네.
1: 라는 영화가 있는데
2: 일본 영화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보고 저희가 서로한테 너는 만약에 사랑할 날이 30일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떨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그 질문에서 시작된 곡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오, 오케이. 그럼 다시 저희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0: So the next song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is another original called 30일, 30 Days, and they were inspired by another movie. It's called My Tomorrow, Your Yesterday, released in 2016. It is a Japanese film, and they said that they started off with one question. What if you only had 30 days to love? What would you do? And that is where they started off writing and building onto the song. And they say that perhaps this song could be their answer to that question. So I want to ask our listeners as well the same question. If you only had 30 days to love, then what is the next step you're going to take? Maybe you can tell us your answers while we're listening to the next song. 준비되셨을까요? Alrighty, guys, then we'll be back after 30일 by 오모.

0: 감사합니다.
1: 아니 마지막에 너무 여운이 남아서 제가 계속 끝나신 게 맞으려나? 혹시 다시 너무 약간 영화처럼 끝나고 이렇게 I feel like because after each live they kind of make it seem like there's something else and you can feel the atmosphere. So I was kind of like, are they over or not? But wow,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Paulina says, great song, love it. Oh, 너무 노래가 좋다. 너무 좋아요. SRD says, incredible. You can feel raw emotions. 정말 진실된 감정들이 느껴지는 곡이다. Mika says, I think their songs fit just for festival perfectly. 페스티벌에 완벽한 곡들인 것 같다. Let's see. Ricky says, man, this song sounds so free and inspiring. 너무 자유로운 노래인 것 같다. And I also asked you guys, what would you guys do if you had 30 days to love? Tsukasa says, I would every day do something new to enjoy to the max 30 days. 저희 청취자분들도 30일이 주어진다면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할 것 같다. Ricky says, I'll fall in love with fried chicken. 치킨이랑 사랑에 빠질 것 같다. Wow, thank you guys so much for the wonderful live. Tsukasa says, I love how they speak so softly, but when it's time to sing, a super voice comes out. 너무 나긋나긋 대화를 하다가 이제 노래할 때 너무 파워풀한 보컬이 나오는 게 너무 좋다라고도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음악 얘기, 이제 예술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궁금해져요. 이쯤 되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을까? 언제 만나시게 된 건가요?
2: 이게 좀 신기해요. 저희 관계가
1: 네.
2: 저희가 대학교 때 같은 이제 전공의
1: 네.
2: 동기로 만났는데
1: 네.
2: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동네 교회 지인이 네. 저한테 동네 아는 지인이었던 거예요. 옆 학교였어요. 고등학교가. 동네가 같았어요.
1: 그거를 나중에 만나고 나서 아신
2: 네,
1: 거죠?
2: 대학교 그러니까. 가서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운명 아닐까?
1: Okay, so they met in university because they were majoring the same major, and then they realized that they actually had mutuals because they were in the similar neighborhood growing up, but they didn't know about each other until later on. So they were saying, maybe this is destiny. So how many years was this when you guys first met? How many like how much was it ago? 언제 그럼 몇 년 전에 보신 거죠?
2: 20
1: 21년도? Okay, so they first met each other in 202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like? 서로 첫인상이 어땠나요?
2: 어땠어?
3: 아, 근데 첫인상 되게
1: 네.
3: 발랄해요.
1: 발랄.
3: 보이는 느낌 그대로 약간 발랄하고 되게 깜찍한 느낌으로 와가지고
1: 네.
3: 그 전공 실기할 때 이제 그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을 봤는데
1: 네.
3: 만났는데 되게 자꾸 깜찍한 애가 들어왔다. 너가 서연이구나.
2: 저도 처음 들어요.
1: 오, 정말요? Okay, so Jiyun's first impression of Soyoung was obviously, as you guys can tell, she was bright and energetic. And when they first saw each other, they had to record something in the studio at school. And she just realized somebody kind of tiny and soft and bright came in. And she was like, oh, okay, so you're Soyoung. 서연님은요? 어땠어요, 지은님?
2: 저는 정반대로
1: 네.
2: 이제 지은이를 만났을 때 되게 참하다. 고혹. 우아하고 키도
1: 네.
2: 애가 좀 많이 커가지고
1: 네.
2: 얇고 길고 우아한데 뭔가 되게 조용조용 음악하고
1: 네.
2: 약간 귀족 같았어요.
1: 오, 귀족 같았다. So it says she was kind of thinking the opposite way for Jiyun because she was kind of tall and she was really calm and elegant. So she was like, wow, she kind of feels like a royal doing music, just kind of soft and quiet. Is there a difference today? Becaus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you guys first met each other. 그럼 첫인상이랑 오늘 현재를 비교하면 뭐 좀 큰 차이가 있나요?
3: 큰 차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네. 알고 지낸 지 이제 거의 5년이 되어 가다 보니
1: 네.
3: 서로의 많은 걸 알고 사실 거의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서
1: Okay, okay. There is a difference, but it's because they've just been so close to each other. It's been like 5 years since they knew each other, and they're almost like family now. So they say there is, you know, inevitable things that they realize. How do you guys work on music? How does the process work out? 오모의 음반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3: 일단은 보통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를 먼저 찾아요. 어떤
1: 네.
3: 느낌의 곡을 쓸까 막 얘기를 서로 많이 하고 이제 서로의 그림과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제가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고 서연이한테 보내줘요. 그럼 네. 서연이가 거기서 또 받아서 만들고 이렇게 핑퐁핑퐁을 계속해요. 네. 그렇게 만들어가요.
1: 그럼 기간으로 치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2: 이게 진짜 짧게 나오면은 막 저는 보통 제가 멜로디랑 가사를 쓰고 이 친구가 그 나머지 왜 모든 걸 해주는데요. 저는 이게 좀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네. 진짜 빨리 나오면은 막 한 이틀, 3일에도 나오는데 진짜 안 나오면 2개월, 3개월 해도 진전이 없을 때도 많아요.
1: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2: 다른 노래 쓰거나
1: 잠깐 다른 걸
2: 네, 아니면은 계속 지은이한테 질문해요. 너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뭐야? 근데 이게 좀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엄청 구체적으로 네. 여기 자전거 있어? 이거 언덕이야? 날씨 어떤데? 하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사진처럼 네. 인식하고 싶어 해요.
1: Interesting. So they say that when they're writing songs, they try to come with a common ground, so like an idea or inspiration, and then they just go back and forth ping-ponging their ideas and then building on top of the demo and the sketch. And Soyeon says that because she does the melody and she does the lyrics, she needs inspiration. So sometimes songs that she writes, it takes up to as short as 2 to 3 days, or it could take up to maybe 2 to 3 months. And I asked, okay, when this happens, how do you overcome it? And she says that she keeps communicating with Tia and she keeps asking questions, but very, very questions that are in detail, like what is the kind of vibe you see here? What is the picture you're picturing? Is there a bicycle here? Is there a hill here? So she kind of wants to see it like an image. Do you guys ever come up with parts where you can't really get on the same terms with? 혹시 의견이 조금 대립할 때도 있나요?
2: 대립할 때 있긴 한데 네. 둘 다 되게 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너가 약간 굽혀 이게 아니라 근데 나는 이게 나는 가슴이 벅차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러면은 둘 다 자기 생각이 확고함에도 막 우기진 않아서 그래 너가 그렇게 확실함 그래 약간 이런 편이에요.
1: Okay, so they do kind of sometimes have ideas that they want to be stubborn with, but they're not really type of people that would be like, I want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They're more kind of like, I want to do this because I feel this specific way, this certain way. Would it be okay if we do it like this? And so the other member would be like, you know what, if that's how bad you want it, then yeah, let's go with that. So I guess they don't fight often. You guys are two members, so I feel like there's going to be pros and cons.
3: 멤버가 두 명이라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 소통하기가 너무 편하죠, 사실.
3: 둘만 의견 맞춤되니까 네. 이제 둘만 좋으면 돼요, 저희는.
1: 오, 오케이. 네. 좀 단점도 있나요, 그럼?
3: 둘만 좋아요.
1: Okay, the pros and cons are the same. They say that because there's two members, when they're communicating, all that matters for them is how they feel. They can just talk to each other, and as long as they like it, then that's good. But the con, the downside is also that there's only two people. So I feel like that's really funny as well. If you guys were to rate your teamwork out of 10, what would it be? 이거는 저희 한번 이구동성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두 분의 팀워크, 우리 오모의 팀워크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볼까요?
2: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1: 오케이.
3: 자신 있어?
1: 자, 오모의 팀워크는 1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3: 10점.
2: 저는 지은이가 이렇게 말할 것까지 예상했어요, 솔직히.
1: Wait, 서연 said 10점이라 하셨죠, 서연이? 네. 지은 said 8점, 8. And 서연 said, you know what? I actually knew she would say 8. 이유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내어주시면. 네. 아,
2: 대답 잘 하세요.
3: 이래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 왜 8점인지 알 것 같은.
3: 아예 너무 좋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팀워크가 이제 또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네, 어느 그렇죠. 정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이 점을 그렇게 한 거죠. 네.
1: 현실적으로
2: 네, 인간미로 남겨둔 거죠?
3: 맞습니다.
1: Jin says just realistically teamwork kind of works like that, so that's why I just left two out. But I don't know, guys. I'm a little scared right now. 끝나고 퇴근 잘.
2: 집합 집합.
1: 네네네 잘. 아 그러면 팀워크 얘기 나와서 또 궁금한데 음악 이외의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계속 얘기했듯이 뭐 책 애니메이션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음식 취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2: 근데 이제 정말 많이 비슷해졌어요.
3: 많이 비슷해지고 네. 서로를 잘 알아가지고 약간 서연이가 국물을 좋아하면 전 네. 건더기만 먹어요.
2: 네. 저는 숟가락만 들고 있고 네. 이 친구는 젓가락만 들고 있어요.
1: 오, 그게 잘 맞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3: 어떻게 보면 잘 맞고.
0: 오, okay, so they've kind of learned to kind of go with each other's taste in different things. I asked them about taste in like food, and for instance, Soyeon really likes, you know, the liquidy food, so she would only be holding a spoon, and Jiyoon would be holding chopsticks, so she would have the other parts that aren't liquidy.
1: 어, 두 분은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2: 네.
3: 꽤나 잘 안다고 생각해요.
1: 저 하나 짓궂지만 하나 더 해봐도 될까요?
2: 네.
3: 무서워.
1: 이번에는 지은님 위주로 해볼게요.
3: 아, 네.
1: 지은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
2: 음식이요?
1: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볼까봐요.
2: 아, 음식 조금 많은데. 아.
3: 저도 고민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2: 뭐야?
1: 아니면 뭐 최애 책으로 갈까요?
2: 아, 최애 책?
3: 아, 최애 애니메이션으로
1: 애니메이션.
3: 가죠.
1: 오케이 오케이. 서연님 괜찮으시죠?
2: 네.
1: So on 1, 2, 3 we're gonna try to guess Jiyoon's favorite animation. 자 하나 둘 셋.
0: 주소를 해줘.
1: 어? 어떡해요 지윤님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3: 괜찮아요.
1: Okay, so her favorite animation. Actually, 서연 got it right. So 맞추신 거 아니라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연님?
2: 사실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지브리도 너무 좋아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제가 네. 이 친구가 주술회전 굿즈 사러 다닐 때 많이 따라다니고 많이 행운 불어넣어줬거든요. 네. 이거 뽑히라고. 그래서 주술회전 한번 외쳐봤습니다.
0: Okay, so her favorite animation is Jujutsu Kaisen, and she says that she didn't like guess it. She knew about it because they were going around buying merch together as well. Okay, back to music.
1: 저희 너무 딴 길로 센 것 같은데 음악 얘기? 오모의 곡 중에 가장 오모라는 팀의 정체성을 표현을 잘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어떤 곡인 것 같아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성 스프린터로 하겠습니다.
1: Okay, so 지은 says sprinter. 서연님 동의하시나요?
2: 네. 아니. 진짜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1: 아 이거 하나 둘 셋 탈 거.
2: 팀워크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0: Okay, Sprinter would be the song that they want to recommend to you guys that kind of describes their characteristics. It is time for us to end off our show already.
1: 저희 벌써 마무리 질문을 해야 해요. 시간이 아쉽다. 너무 빨리 갔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2: 오늘 사실 저희 밖에서부터 네. 이제 DJ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너무 예쁘시고 우리도 목소리 톤 맞춰야 되나? 이러고 고민했거든요.
1: 아 진짜요?
2: 네. 오, 네. 너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도 편하게 라이브도 잘하고 이런 가득한 칭찬 댓글들 사랑 많이 받고 가서 정말 행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She says that they were listening to the show before coming in and they were listening to my voice and thinking maybe we should match the tone and they're having a really comfortable time and yeah they really thank your compliments as well. 지은님은 어땠나요?
3: 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편안하게 이끌어주셔가지고 아 이제 마지막이라서 긴장 풀려가는데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요.
1: 또 오시면 되죠.
3: 아, 또 왔으면 좋겠어요. 또, 네.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0: She said she was nervous, but as time went by, she became more comfortable and she feels like it's kind of sad that it's ending now. But I was like, no, you guys should come back to the studio.
1: 저희 또 곧 오모... 뭐 소식 기대하고 있어도 될까요? 저희 청취자분들 앨범이나 공연이나
2: 공연은 있어요. 아 저희 다음 주에 네. 홍대에서 버스킹 하거든요.
1: 오 몇 시 네. 어디서 정해졌나요? 저희 인스타에서 확인하는 네. 걸로 할까요?
2: 맞아요. 네.
1: 2시 Okay, they're gonna be doing a busking next week as well in Hongdae, so make sure you follow their socials so you guys are updated. The last song for today is Sprinter by Omo.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Kim Jae-yeon, Park Jong-mok, video director Shim Yu-kyung, writers Kim Hae-rim and Kim Kyung-won,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band Omo has been joining us.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해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질려했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 바보같이 주기만 했네 바보같이 사랑하면 돌아온다며 아 사랑이란 걸 왜 이리 어렵기만 해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또 너 없는 일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0: Today on Tune In Time, we're joined by Rolling Chords, the band spreading the fire of K-Rock across 34 cities in North America and 11 cities in Europe.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여러분, 크런처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롤링 코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Hello, hello. And can you introduce yourselves one by one? 이제 한 번씩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3: Hi, I'm Airi and I play the guitar.
0: Woo!
4: Hello, I'm the vocalist, Jayoung.
0: Welcome, Jayoung.
5: Hello, I'm guitarist, Choi Hyunjung. Nice to meet you.
0: Hello, Hyunjung.
6: Hello, I'm bass, Arum.
0: Yay, Arum.
7: Hello, I'm the drummer, Youngun.
0: Yay! All five members of Rolling Chords joining us today. And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aying hello as well. Asmol Barb is saying, Rolling Quartz, my girls! Yes, your girls. And Tiger Ashior is saying, hi, Rolling Quartz!
8: Hello!
0: Stay tuned, guys. In fact, we actually received the highest number of fan questions ever through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역대 가장 많은 팬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We'll have a listener Q&A at the end as well. So do stay tuned all the way, all right? Well, not long ago, you successfully wrapped up your solo concert here in Seoul, right? It was part of the My Turn tour.
9: 얼마 전에 서울에서 단톡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어요. My Turn tour의 서울 공연이었죠? 어떠셨어요?
3: 일단 한국어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했어요. 영어로 맞아. 하다 보면은 가끔 버벅거릴 때도 있고 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도 저희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이제 편하게 소통이 가능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기뻤다고 해야 되나?
0: 오케이.
3: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0: I see. So, Airi said because they performed in Seoul, they were able to communicate in Korean, right? So, instead of having to speak in English, sometimes they can stutter with their international fans. But here in Seoul, speaking Korean, being able to do that made them feel a little more comfortable. Well, after touring overseas again this year, following last year's tour, how did it feel to finally perform again in Korea then?
9: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 투어를 지금 이어가고 계신데 오랜만에 한국 무대에 서니까 어땠어요?
4: 한국 공연을 단독 공연은 1년 4개월 만에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행사들은 있었는데 이제 다 따로 보다가 뭔가 다 같이 정기 모임을 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okay. 반갑고 좋았습니다.
0: All right. So it was their solo concert after 1 year and 4 months. Although they had like little events in between in Korea, it felt as though they had a huge regular gathering together in Korea. And our cruncher Antonius W is saying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Yeah, and Hongbaek underscore artshops 3654 is saying 주말에 출장이 잡혔어서 단독 공연 보러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So Hongbaek wasn't able to go see the solo concert on the weekend because they had a business trip, but they were really, really sad. Next time, okay? Next time. All right, well, Haha and Kim Jang-un joined as special guests, so I wonder how you know them.
9: Special guest로 Haha 그리고 Kim Jang-un 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어떤 인연인지 궁금해요.
4: 일단 장훈 선배님은 저희가 예전에 장훈 선배님의 Ice on Fire라는 곡에 음악 방송을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0: Okay, so Rolling Chords were on the broadcast of the song Ice on Fire by Kim Jang-un in the past.
4: 네, 그때를 인연으로 지금까지 계속 잘 지내오고 있는데 선배님이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okay. 이번에도 흔쾌히 오프닝 게스트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를 네 지원 사격 해주러 오셨습니다.
9: I see. So that's when their relationship began, and ever since Kim Jong-un's been supporting Rolling Quartz and cheering them on all the way, and he was happy to be the opening special guest on their concert. Okay.
4: 그리고 이제 하하 선배님은 얼마 전에 장훈 선배님이랑 같이 신곡을 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훈 선배님이 하하 선배님도 같이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멋있는 무대를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9: Okay, and as for Haha, he did a duet with Kim Jong-un recently in their recently released song, so he was invited as well, and they showed a great performance on stage. Another cruncher, Grant Leslie 8138, is tuning in, saying, Hello from Canada! 캐나다에서도 팬분이 지금 hello. 듣고 계시네요. Oh, hello! Do stay tuned because we have a fun segment ready with Rolling Quartz today. All right, well, you also completed a tour in Europe in April. Which cities did you visit? 4월에는 유럽 투어도 하셨잖아요. 어떤 도시들을 가셨나요?
5: 저희 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9: France, the UK, England, Netherlands, Poland,
5: 독일 뭐 Germany? 이렇게 여러 okay. 나라들 다녀왔습니다.
9: Oh, okay. So that's a lot. And you went to different cities in those countries too. 그 네.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도시를 맞아요. 이제 도신 거죠. All right. So, 투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궁금한데, what's the most memorable moment during that tour?
8: 아, 저는 그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앵콜곡으로 로맨티스트라는 곡을 하는데요. 제가 그 1절까지 제가 좀 연주를 안 해서 관객들을 이렇게 오래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9: Okay, so for their encore song, they usually do the romanticist, and for the first few minutes, because Adam doesn't play, she can see the audience for a while.
8: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멤버들이 연주를 할 때 관객들을 보고 있으면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9: And when she sees them and watches the members play, there are some audiences who cry.
8: 그 공연이 끝나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왜 우셨는지 그 이유를 또 적어 주셨더라고요.
9: Oh, and she received a letter very recently about why they cried. Why did they cry?

0: able to see them live right in front of them physically, they were really touched. That is why they ended up crying. Oh, what a memorable moment for you. Yeah, definitely. All right. Well, through our Culture Crunch Instagram email, Instagram account, Taeyong's wifey actually sent in a question as well, saying, how do you choose which songs goes on the set list when you perform? 저희 Culture Crunch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자영 와이피님이 공연 세트리스트에 들어가는 곡은 어떻게 정하나요?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정하죠? How do you choose them?
1: 아, 저희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데 이제 각 공연마다 그 공연의 취지에 맞게 샌리스트를 뭐 커버곡을 넣는다던가 저희 곡을 더 많이 넣는다던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0: 아, okay. So they choose the songs for the set list depending on the stage of the concert, what the concept is, what the purpose is. They could have more cover songs or more of their own songs depending on that particular concert. Okay, well, not just this year, but last year too, you performed across 34 major cities. Whoa, 34 in the US and Canada. Do you feel your growing popularity? 올해뿐 아니라 작년에도 미국, 캐나다의 34개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어떻게 인기 좀 실감하시나요?
1: 그 저희가 항상 매년 투어마다 새로운 도시를 가고 점점 도시와 공연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0: Oh yeah. So every year the number of countries, cities they've performed in keeps increasing, and they have an increasing number of fans globally as well. So they feel really happy about that. Of course, you know, wow, 34, and the number just keeps going up. You know what? People say Rolling Quartz, though, isn't a growing band, but already a fully formed on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ve debuted?
2: 사람들이 Rolling Quartz를 성장형 밴드가 아니라 완성형 밴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뷔한 지는 이제 어떻게, 얼마나 된 거죠?
3: 저희 5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0: Okay, 그리고, 5 years and a half.
3: 그리고 저희는 전혀 저희가 완성형 밴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성장형.
4: 계속 성장 중.
0: Well, they don't believe they are a fully formed band yet. They're still a growing band. They're too humble. 겸손하시네요. All right. Well, 그럼 어떻게 한 팀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년 반이 되셨고, how did you become this one team?
1: 저랑 자영이랑 예술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같이 우리 밴드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기타 치는 현정이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0: Okay. All right. So Young은 and Jayoung are actually high school friends from the arts high school, and they found Hyunjung, and they always wanted to form a band when they became adults, and they found Hyunjung, and that's how the little three band became. What about the other two members?
1: 그래서 현정이랑 셋이 로즈커츠로 결성을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희가 그 없는 파트를 구하는 걸 아시고 롤링걸스로 활동하던 아이리 아름 언니를 소개시켜줬습니다.
0: I see. And the three of them, Young은, Jayoung, and Hyunjung, were the Rose Quartz. And their teacher introduced the other session members, Aidi and Adam. And then they were the Rolling Girls. But together, you became the Rolling Quartz.
1: Yes.
0: Okay, great. All right. Well, what are your characters, I wonder? Do you have any, like, roles for all of the members?
2: 이제 팀 내에서 각자 역할이나 뭔가 캐릭터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리액션 담당, 결정 담당 이런 게 있을까요?
5: 우리 그런 게 있나요?
1: 아니 그냥 각자 생각하는
5: 뭐가 있을까?
0: 본인의 캐릭터 있을까?
4: 서로를 말해주면 어때요? 각자
1: 그런 내가 생각해요.
0: 오케이 오케이. Young은 has one for them.
4: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잠깐만 헷갈려.
0: She forgot.
1: 아 죄송해요. 그 한 사람 먼저 해주시면 생각해낼게요.
0: 오케이 오케이.
6: 언니 무슨 담당인지 모르겠어?
5: 저 우울증 담당인 것 같습니다.
0: 뭐야?
5: 그런 게 뭐야? 어떤
0: 일이죠? You're always smiling.
5: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울증이 있는 멤버입니다.
0: All

0: tonight.
1: Good n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performance. Guys, take a breath. Sit down. Oh. I will read out to you all the comments that we have just received while listening to your live performance. Now, Metalhead underscore Alice is saying, this guitar riff is so powerful. 기타 리프가 너무 힘차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Grant Leslie 8138 from Canada, I think was, says, Fearless was the first song I heard from Rolling Chords. I listened to it at least 10 times in a row. I haven't heard music that made me feel like that in a long time. Fell in love with them. 10번 이상 쭉 들을 정도로 Fearless가 처음으로 Rolling Chords 노래 들었던 노래 중 하나라고 하시네요. 예,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 노래를 들으면서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Scruffy underscore 619 is saying amazing song. Amazing 하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Real underscore slow is saying 가자! Let's go! Yeah! Stay tuned! Tigerish Eeyore is saying, so you're not coming anywhere near Nebraska again. Wishing you all the best on the tour anyway. 네브라스카는 그럼 안 오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치만 투어 화이팅입니다.
2: 기회가 된다면 꼭 가겠습니다.
1: All right. If they have a chance, they will definitely visit Nebraska as well. And Aswell Burb is saying, I wish I was there singing and jumping. 아, 어. 여기서 같이 노래하고 완전 뛰고 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 love this rock spirit. 11 in the morning. 이렇게 오전 시간에 락 스피릿을 끌어올리는 이 기분이란. 네, 새롭네요. 여러분이랑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고요. All right. So moving on then. Do you usually have good chemistry with each other? I wonder. 평소 멤버분들끼리 합이 좀 좋은 편인가요?
3: 사실 합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서로가 근데 이제 배려를 하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아직도 5년, 6년째.
1: Oh, of course. So they're still being very considerate with each other. Their chemistry isn't always perfect, but they're still learning about each other, trying to make it better going forward. It's been like 5-6 years for them right now. Well, how do you decide what to eat together? 식사 메뉴는 어떻게 고르세요? 다섯 분이잖아요.
4: 다 네, 달라요.
1: 다 다르죠.
4: 다수결.
3: 근데 좀 그 언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지 않나? 뭐 한식 먹고 양식 먹고 뭐 이렇게 좀 한식파가 있고 또 여기는 이제
4: 현지
3: 음식을 좋아하고.
1: Okay, interesting. So they have different tastes, all the members, but they take turns eating different foods. Some of them like Korean food, but Hyunjong, she actually likes trying local food. So they take turns having all these different foods. Well, you know what? We prepared a simple game for you to test your teamwork, okay? And it's titled Random Bibimbap Ingredients. So bibimbap, the traditional Korean dish, includes lots of different ingredients, right? So when I say 1, 2, 3, you have to shout out one ingredient each, and we'll see how your teamwork goes, okay? So 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뭔가 좀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랜덤 비빔밥 재료 게임입니다. 재료 넣기인데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에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멤버분들이 재료 하나씩을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5: 네.
1: 좋습니다. 하나, 둘, 셋!
6: 구슬리!
1: 다 달랐던 다것 같은데요? 잠깐만.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현정님 뭐라고 하셨죠?
4: 저는 최고급 한우라고 했습니다.
1: 최고급 한우. A++++ Korean beef.
4: 좋지. 밥이 만약에 없더라도 고기를 먹으면 되니까.
1: Okay. Even without the rice, you can just have the beef. Okay, what did 자영 say?
3: 저도 소고기라고 했어요.
1: 아, okay. So you said
4: 고기
1: beef.
3: 고기 자영이거든요.
4: 고기 두 배라
1: okay.
4: 좋죠?
1: 고기 두 배. Twice the amount for meat.

0: Okay, she's the meat lover, Chayoung. What did you say, Ivy?
1: 저는 고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0: Oh, interesting.
2: 저도요.
0: Really?
1: 진짜? 고사리.
0: So Adam and Ivy said 고사리 brackets. Interesting. So you're like the veggie type? Meat lover and the veggie lovers?
1: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2: 저 자영이가 무조건 고기 할 것 같아서 야채 중에 인기 없는 거 하나 말했는데.
0: 통했네요, 두 분.
1: 저는 원래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얘기하려다가 왠지 고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야채로 했어요.
0: I see. So Heidi was actually gonna say meat covered in chili paste, but she thought someone else would say the meat. So she said one vegetable that would be less, I guess, popular. Okay. What about you, Young? What did you say?
3: 저는 시금치.
0: Okay, spinach.
3: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걸 골랐어요.
0: 아무도 밥을 얘기를 안 했네요.
4: 이럴 수만 먹어야 돼.
2: 아니 이럴 때만 단합이 잘 되냐?
0: Only me.
3: 생각하는 게 똑같았어.
0: 오케이, 밥 빠진 비빔밥이 됐어요.
1: 맛있겠다.
3: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4: 내가 고기
0: 먹을 오케이, well, yeah, I guess it could be delicious. 네. Rolling quartz type of 비빔밥. Rolling quartz의 비빔밥이 탄생했어요. All right, well, let's keep this energy going with our next segment, okay? It's called Guess Me. So before the show, we asked each of the members questions and collected their answers as well. I'll read the question and the other members, except for the person the answer belongs to, must shout their names and guess correctly. So 이 분위기를 이어서 나를 맞춰봐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멤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좀 모아봤어요. 문제를 내면 주인공을 제외한 멤버들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답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1: 네,
0: 이해되셨나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Alright, so let's start with vocalist 자영's question. Listen carefully, and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okay? okay.
5: 먼저 롤링쿼츠의 보컬 자영님의 문제부터 가볼게요. 잘 듣고 아시는 분은 본인 이름 외치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0: Alright, so this question was sent to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by 자영's wifey again.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자영's wifey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영님이 하루 동안 살아보고 싶은 만화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If Chayoung could switch lives with any cartoon character for one day, who would it be?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6: 안준!
0: 잠깐만, 동시였는데? 다시, 하나, 둘, 셋!
6: 안준!
0: 현정님, 가보겠습니다.
7: 네. 저 그 주인공 이름은 모르고요. 네. 그 히어로 아카데미아 남자 주인공이요.
4: 하? 미도리아 이즈쿠? 초록머리?
7: 이름은 몰라요.
4: 초록머리?
0: Hero Academia's main character, the 네. male character. 네. What's his name?
7: 메일 캐릭터.
4: 초록머리 맞아?
7: 몰라요 이름은.
4: 아니 이름이 아니라 생김새를 알아야 내가 이름을 얘기해.
7: 아 주인공 여러 명이에요?
4: 하는 초록머리냐고.
7: How 몰라요.
0: Do they look like?
7: 그냥 남자 주인공 한 명일 거
0: 왜죠?
7: 아니에요.
0: 왜죠 근데?
7: Why? 그 애니메이션을 여러 번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0: 오케이. So Hyunjung heard 자영 mention that anime a few times before. 네, 네. Okay, is that correct, 자영? 맞나요?
4: 아닙니다.
0: 아닙니다.
2: 아름.
0: 오케이, 아름.
2: 저는 그 비스크 도른 사랑은 한다의 여자 주인공 이름은 모릅니다.
0: 오케이.
4: 키타가와 마린.
2: 마린.
0: 키타가와 마린 맞나요?
4: 아 사실 두 개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답을 적은 거는 다른 거거든요.
0: 아, 다른 거예요?
4: 근데 키타가와 마린을 생각했었어요.
0: 아 하긴 했구나. 아, 근데 네. 답을 적은 거를 맞출 사람을 한번 찾아보죠. 오케이 영은.
3: 달빛 천사의 루나.
0: 루나?
4: 그것도 제가 어제 생각했는데
0: very close.
4: 근데 그분도 직업이 이제 가수니까 가수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까 하고서 다른 걸로 적었습니다.
0: 오케이.
4: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0: 오케이. So who wants to go next?
1: 저요.
0: 오케이. 아이디.
1: 세일러문.
0: Correct.
4: 맞아요.
0: Correct. 아이디. Earns a point for that.
5: Florida.
4: 근데 세 명이 얘기한 걸 다 생각하고
5: 그러게요.
4: 고심했어요.
5: 그리고 세일러문을 쓰셨군요.
1: 100% 세일러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5: 와우, 세일러 why? 왜 확신하신 거죠?
1: 자영이가 세일러문을 진짜 좋아해요.
2: 그렇구나.
1: 그거를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0: Oh, you guys are really close. So Chaeyoung really loves Sailor Moon. So that is why I thought Sailor Moon for sure. Okay. Well, Chaeyoung, do you usually watch a lot of animes? 평소에도 좀 애니메이션 즐겨 보시나요, 자영
4: 님? 네, 많이 봅니다.
0: Okay. Like Sailor Moon. 최근에 뭐 재밌게 본 게 있어요?
4: 저는 지금 아직 애니 제작은 안 됐는데
0: 만화
4: 카구라바치라는 okay. 소년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0: So 자영 has been recently 네. Watching
4: 소년 만화를 좋아해요.
0: I see. 카구라바치. Okay, like this teen sort of cartoon comic. She loves them. It hasn't been turned into an animation yet, but I guess it's a recommendation. All right, well, next up is guitarist Irie's question.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for this one. 이제 다음은 기타리스트 아이린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 이름을 외치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아이린님이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뭘까요? What does Irie do when she's in a good mood? Who knows the answer?
3: 영은.
0: 영은.
3: 맥주 마시기.
0: 맥주 마시기. Drinking beer. Irie, is that correct?
1: 아니야? 어떻게 바로 맞힐 수가 있죠?
3: 언니가 제일 잘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야.
4: 아니, 나는 그게 기분이 좋아지려고 마신다고 생각했어.
3: 아니, 언니는 아니야. 기분이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언니는 맥주를 좋아해.
1: 나를 이렇게 잘 알다니.
0: Alright, so Yeonghun said, Irie, whenever she's happy, sad, she likes to drink beer. So when she's happy, she would drink beer as well. But Chaeyoung thought she would drink beer to become happy. But that was correct. Yeah. A point for Yeongeun and 1 point for Irie as well. Okay, well, Irie, what do you do, I guess, when you're in a bad mood, not in a good mood?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뭘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맥주를 또 드시겠네요.
1: 네, 그럼. 맞아요. 저는 맥주를 마십니다.
0: Okay, so when she's in not such a good mood, she would still be drinking beer.
1: 가끔 소주.
0: Okay, and sometimes soju as well. All right, well, moving on. Next is a question about guitarist 현정. 이제 다음으로 기타리스트 현정님의 문제입니다. 현정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What's 현정's way of relieving stress? Okay, 아름.
2: 달리기.
0: 달리기, running. Is that correct?
7: 땡입니다.
0: 땡.
3: 영은.
0: Wrong. 영은.
3: 게임하기.
0: 게임하기. Playing the games.
7: 땡입니다.
0: 땡. No, it's not correct. Who wants to go next?
4: 그게 아니란 말이요?
7: 그럴 때도 있는데 최근 걸로 적었습니다.
0: Okay, so she does sometimes enjoy playing games.
7: 번갈아가면서.
2: 달콤한 디저트 먹기.
0: Eating sweet stuff?
7: 흔들린다.
0: Sweet desserts? What did you write?
7: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답으로 쳐 말어.
2: 디저트 중에 하나구나.
3: 먹는 거구나.
7: 네, 먹는 거 정답입니다.
0: 먹는
7: 네,
0: 거. 먹는 okay, 거예요. Correct. So eating. 맞아요, eating 맞아요. Would be the answer. Okay. So why did you think sweet desserts? 달콤한 디저트 자주 드시나 봐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7: 네, 현정이가 되게 좋아해서.
0: Okay. So you like sweet stuff.
7: 네, 그 최근에는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게 되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계속 있고 살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Okay, so she often gets stressed and she wants to eat to relieve that stress. 어떤 일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7: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약간 방송에 나가기는
0: okay. All right, all right.
7: 사정으로 인해.
0: Okay, personal matters. We'll move on. Another
7: 죄송합니다.
0: Point for Adam. Moving on. Next is bassist Adam's question now. Okay, so Adam님의 피어싱 개수는 몇 개일까요? How many piercings does Adam have? Who knows the answer?
7: 최현정. 11개.
0: 11개. 11. Is that correct?
2: 땡입니다.
0: 땡. 자영.
4: 12개.
0: 12.
2: 아니 이러면 마지막 살을 맞추는 게 아니야. 어, 땡입니다.
3: 땡. 나는 진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0: Wrong.
3: 14개.
0: 아, 14. Wrong.
7: 13개.
5: 13개? 13입니다.
0: Wrong.
3: 16개.
5: 16개. 16. Wrong. Who knows the answer?
2: 오늘 착용한 거 개수만 썼습니다.
4: 아, 뭐야.
3: 아니에요.
4: 아니에요. 언니가 뚫은 걸 얘기하는 거지.
5: How many piercings do you have overall? Not just the ones right now.
3: 아, 그래?
2: 난 그거 다 상고해. 오케이, 오케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5: 안 나왔어. To no answer yet. 현정?
7: 18개.
5: 18.
2: 아, 땡입니다.
5: Wrong.
4: 자영.
5: 자영.
4: 15개.
5: 15.
2: 땡입니다.
5: Wrong. What?
3: 아이리, 8개.
1: 아니요.
3: 귀만 해도 8개가 넘어.
5: You know what? Just tell us the answer. 답변.
2: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더 높게 불러봐.
5: 더 높게.
3: 영은? 22개.
5: 22.
7: 최현정. 20개.
5: 20.
2: 땡입니다.
5: You know what, Adam? 그냥 뭐야, 답 말해주세요, 제발.
2: 아름님,
5: 답을 얘기해주세요.
3: 답을
2: 지금 말한 것보다 더 높게 말해봐.
5: 더 높게?
3: 26.
2: 땡입니다.
4: 우리가 보는 거 말고
2: 내가 그러니까 다 안 끼고 다녀서
4: 배꼽이랑 더 있단 말이야?
2: 다 안 끼고 다녀서
5: More than 26. Just tell me the answer, Adam. What is the answer? 답이 뭔가요?
2: 24개.
5: It was 24. So no one gets a point for that. Okay, all right. 네, 지금 아이디 gets a point, 아름 gets a point, 현정 gets a point. Okay. That was really hard. But let's move on to the last person, 영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러머 영은님의 질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은님만의 숨겨진 재능이 있다면요. What's a secret talent that would surprise us? Who knows the answer?
7: 최현정.
5: 현정.
7: 수학 귀신. 수학 잘해요, 영은이.
5: She's good at math. Is that correct?
3: No.
5: No, not correct. Who knows the answer?
4: 숨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5: It's a secret. How would they know?
3: 맞지만 no. 아이디.
5: 아이디.
3: 피아노 치기.
5: Playing the piano.
3: No.
5: No.
4: 그
3: 자영 요즘
4: 영은이도 모른다.
3: 아니야.
5: 영은
3: doesn't even
7: know. 최현정.
5: 현정.
7: 손재주 좋기.
3: No. 그 요즘
5: Crafty?
4: 힌트 줘봐. No. 힌트.
5: Think about the recent times.
7: 최현정. 원하는 가챠 뽑기.
3: No.
7: 아니,
3: 원하는 가챠 못 뽑아요.
5: Getting the gacha that she wants. Okay, 현정.
7: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잘해.
5: Rock, paper, scissors?
3: 가위바위보 잘하긴 하는데 그러게 그것도 있네.
5: 여러분 이쯤이면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5: 답이 뭔가요, 영은님?
3: 저는 요즘 제가 외장하드를 제가 기억력. 제가 멤버들이 나 이때 뭐 입었지? 하면은 저희가 다 기억해요. 너 이때 맞아. 뭐 입었잖아. 너 이때 뭐 입었잖아. 이러고 내가 약간 현정이는 내가 뭐래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 말해줘요.
7: 제가 모를 때 영은아 나 그때 뭐 입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5: Okay, so Young is in charge of the memory of the other members. If they don't remember something like what they wore, Young은 would answer for him. So I guess Adam's memory went to Young은. 아름님의 메모리가 이제
3: 영은님께로
5: 갔나 보네요. 오케이. So it's not quite a secret. 비밀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들 알고 있었던 그런 재능이군요. Alright, well, that was the 나를 맞춰봐 game. Guess who or guess me. And the points are Adam, you earned 1 point.
2: Yeah.
5: 아름님 한 포인트, 아이리님 한 포인트, 그다음에 현정님 1 포인트죠. 아쉽죠. 영원님. 1점씩. 했네요. 이긴 분이 지금 우리 엔딩 요정 하긴 했는데 세 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풀샷으로 네.
2: 동생들한테 넘기겠습니다.
3: 다섯 명
5: 다 잡아주세요. Alright, a full shot. You know what?
3: Yeah, so that
5: we want to see it quickly. So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이제 두 번째 라이브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4: 이것도 나야? 알겠어, 오케이. 저희가 롤 더 다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롤 더 다이스는 이번에 크록티칼의 시연 언니와 함께 콜라보를 했던 곡인데 이제 CD에는 이제 제 버전, 솔로 버전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5: Okay, so this is a roll the dice and the solo version is also included for 자영 in this song as well.
4: 그래서 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5: Alright, and this is that very version. Let's take a listen to it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0: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at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All right, this is Tune In Time, and joining us is a K-rock band, Rolling Quartz, and they'll be performing for us, Roll the Dice. We have Crunchers tuning in, Riozillo saying, oh, yay, excited. It seems like they're ready. 준비되셨나요?
6: 네.
0: All right, let's enjoy it together.